0: 일단 저쪽으로 프라이 헤딩 그 230 레이더 벡터 아스트라 2477 달바.
1: Fly heading 230, radar vectors for Astella, and descend and maintain 7000, Etihad 800.
2: Descend and maintain 6000, American.

0: GPS 회의 컨택터 레이더 120.2.
1: 레이더 120. 4 GPS 회의.
0: 에스올 703 컨택터 레이더 120.2.
2: 도쿄 레이더 120.2 에스올 703 사나라.
0: 사나라. 홍콩 셔틀 650 리클리어 다이렉트 부스 디센트 리치 10,000 바이 부스.
3: As we clear direct to booth and it's which 10,000 by booth Hong Kong Shuttle 650.
0: Viva 1906, descend maintain 13,000.
4: Descend 13,000, Viva 1906.

0: 오렌차라포드로 디스라마 인생의 와만타다.
1: 와만타다 오렌차라포드로.
0: 오렌차라나 투 에잇 이끌어 디렉터 자렛.
2: 디렉터 자렛 오렌차라나 투 에잇.
0: 아이네미시코058 fly heading 260 vector to semi distance 6000.
3: Fly heading 260 descend to 6000 expect vector to semi San Mexico 05.